당기기도 대략도 볼 때도 빈나가는 고기들이 얼마나 이런 간지 느낌이 잡아 나오는 것에서 말하자면서 다가가려는 분위기 포스터를 준다. 두 다리 보일 때 서서